0: 시당위 부석이며 시당위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이 안전생산사업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에서 제5차 사업정례회의 및 경제운행분석회를 소집했습니다. 훈촌시 정협에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수립 및 상공사동 상감식 사배구역 건설 시설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국경절의 즈음에 9월 28일 주당위 부석이며 시당위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이 안전생산사업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에 관한 습금평 종석의 종료 론수를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성조의 포치 요구를 참답게 시들하며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시시각각 방심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안전생산의 각각 사업을 실속있게 틀어주어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림소림은 선으로 부분적 요식업, 슈퍼마켓, 숙박, 풍경구, 려객 운수소 및 종점 대상 시공 현장에서 안전 생산 조치의 시달 상황을 현지에서 고찰하고 관련 책임 일꾼의 사업 협보를 청취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건축 시공 안전 기술 표준과 규범 요구를 엄격히 집행해 대상 시공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풍경구 대형 놀이시설, 특수설비의 검사, 정비 빈도를 높이고 방문객 유동량 관리 통제, 위험 상황 처리 대비책을 건립 건전해 풍경구가 평온하고 질서있으며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방문객 유동량과 차량 흐름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 판단하고 고봉기 수송력 배치를 강화해 군중이 안전하고 원활하며 평안하게 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소방안전 과문을 엄격히 지키고 종점 지점 우한정돈을 강화해 안전사고 발생을 전력으로 방비 억제해야 합니다. 식품 구매, 생산, 판매, 검체 보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잘해 군중의 음식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하게 시달하고 부문 감독관리 책임, 기업 주체 책임을 실질적으로 틀어주어 진정으로 안전 생산 책임 사슬이 끝까지 관통되고 시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등 진지 기능을 잘 발휘하고 선전 교육 방식, 담치와 내용을 부단히 풍부하게 여러 민족 군중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형태가 있고 감수가 있으며 효과가 있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중심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리강, 주립동, 우곤, 진철, 관아비, 김흠, 범례, 장향전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9월 28일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에서는 제5차 사업정례회의 및 경제운행분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당사위원회 보석이며 관리위원회 상무보조임인 리강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연변조 경제운행분석정례회의 제7차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조여 경제부문에서는 차례로 올해 1회 경제운행, 재정수지, 종합보시구 및 다국 전자상거래 운행 등 상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보했으며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은 근안 시기 종점 사업 상황을 회보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경제운행 분석 정례회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확고한 작품으로 사업 시달을 억세게 토로죠. 각종 배치가 착지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년간 목표 임무에 모를 받고 주요 경제 지표를 면밀히 조시하며 난관 돌파의 자세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취약한 부분을 강화해 년간 목표 임무를 원만히 완수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투자 유치 사업의 질과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정밀 투자 유치, 산업 사슬을 통한 투자 유치를 추진하며 대형 대상과 우수한 대상을 도우 많이 유치해 산업 발전의 새 동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대상 방문 조사 연구를 깊이 전개하고 대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제와 문제를 참답게 분석 해결하며 공사 시간을 역배치하고 궤도 작전에 대상이 조기에 건설되고 생산에 투입되며 효과를 거두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과 조동 쪽으로 접목하고 앞장서 봉사를 제공하며 중점 기업에 대한 지원 력도를 높이고 자금, 인력, 원자재 등 요소 보장을 강화해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규모 확대에 조력해야 합니다. 순시 시정 사업을 착실하게 잘 틀어주고 시정 임무의 배치, 책임, 시달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순시 시정 사업이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건, 진철, 조효동, 범리, 장향전, 소흠, 김화, 문광룡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9월 28일 훈촌시 정협 당조석이 조효노가 지도부 성원, 각 전문위원회 책임일꾼 및 민족종교우호조 부분적 정협위원들을 이끌고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에 진입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304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에 대해 시찰을 전개했습니다. 시찰조는 장안사회구역 정협위원 사업실,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중심, 상감식 사회구역 봉사 플랫폼 등 진지 건설 상황을 현지에서 고찰하고 사회구역 304동 사업시달 전개 상황을 상시에 요해했으며 관련 사업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시찰조는 장안사회구역의 각항 사업에 대해 충분히 공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장안사회구역은 304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의 종료 지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각항 사업을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고 체감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잘해 각 민족이 서로 어울리고 융합하는 사회 기초를 부단히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시 정협에서는 정협위원 사업실이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해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에 깊이 있게 참여하고 기층 일선의 요구를 협상 의제, 제안과 사회 상황, 민의 정보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정협의 직능에 입각해 민족 단결 진보, 기층 사회 질의를 둘러싸고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사회구역의 좋은 경험과 좋은 방법을 총화 보급해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양호한 사회구역 환경을 구축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시찰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각 전문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직능과 결부해 사회구역과의 연동 접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조직위원들은 민족단결 주제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권언자정과 공감대를 결집하는 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해 전시가 민족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의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총국,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위성 텔레비전 방송 등 국가 성주급 매체에서는 훈촌 평안건설, 문화관광발전, 소비활력 등 방면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회와 법 채널 중국법치관찰 전문단에서는 길림훈촌 변경선 우이 다중수호라는 제목으로 종로조 3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길림훈촌의 당지 변경 민경들이 1순 3호로 공문을 지키고 생령을 보호하며 위험을 조사하고 변경 순찰 도하기 생태 도하기 화재 방어 일체화 추진을 견제하면서 저국의 변경 평안 장벽을 튼튼히 구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5일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 금세 길림 짙어지는 가을 운치 길림에서의 구매 전문단에서는 각지 명절 시장의 공급량이 충분하고 가격 안정 소비활력 충분히 방출이라는 제목으로 명절기간 훈촌시에서 우월한 동산구 자원과 독특한 변경문화관광 특색으로 국내 변경관광의 인기 필수 방문지로 됐고 관광객들은 풍광을 둘러보는 그 위에도 특별히 킹크랩 등 해산물 미식을 처음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현지 해산물 시장은 제품이 신선하고 종류가 완비됐고 상인들은 현장에서 선택, 세척, 가공 등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계속해 금세 길림 짙어지는 가을 운치 가곡 추석 전문안에서는 둥근 달 명절의 화목 경축, 한남으로 나라와 가정의 정 나누어라는 제목으로 조선명절 혼촌시 한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련동으로 도계명절 희민활동을 전개해 백가연 문예회복공연, 수수께끼 놀이, 무형문화유산수공, 편민의무진찰 등 군중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형식으로 이웃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을 응집해 전통 명절 문화로 인심을 물들인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6일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뉴스 연합보도에 금세 길림 짙어지는 가을 운치 길림에서 관광 전문안에서는 G331 길림 구간 조석 자가용 관광객들의 임기 필수 방문지로 됐고 연휴 기간에도 G331 훈촌 구간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훈촌 방천촌은 독특한 변경 풍경, 농후한 조선족 민속과 깔끔한 촌 용모로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가을 연휴를 즐기도록 흡인하고 있으며 또 동산구 통로에 우세 의탁해 러시아 심해 해산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훈촌 해산물 구역의 여객 흐름이 왕성해 관광객들은 변경의 가을 경치를 감상하면서 현지 해산물의 맛도 즐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3일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뉴스의 개별 보도 G331 북방 변경꽃 피고에서는 훈촌 가난한 동아라에서 행복한 동아라로의 지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훈촌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이 가난한 동아라의 작은 촌에서 전 용모를 개선하고 연어 양식, 지혜 농업 등 일련의 산업 항목을 발전시킴으로써 집단 소득이 3년 전 34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급증하고 인구가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입을 실현했는데 현재 앙양된 자세로 새시대 향촌진흥의 로종에서 흥변부민, 변방안정공고의 참신한 편장을 계속해 쏘내려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부문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비교적 낮고 강수량이 뚜렷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9.5도 좌우로 동기 대비 1.7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이 전개는 높다가 후반에 낮아지겠으며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섭씨 18도 내지 21도이고 30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며 10월 3일 아침에는 서리 또는 된서리가 내리겠습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 내지 20mm로 동기 대비 6mm 많겠습니다.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침에는 안개가 쉽게 발생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으며 국경절 연휴 기간 이동 차량이 많아 각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과 관광에 미칠 불리한 영향을 방비하고 풍경구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당지 실정에 맞게 갈거지 작업을 전개하고 이미 수확한 곡물의 건조와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서리 피해에 대비하고 하우스 채소의 동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바람이 비교적 강함으로 방풍 방화 사업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야외에서의 불 사용을 엄금해야 합니다. 이번 주 후에는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도시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국경절의즈음에9월28일주당위부서기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안전생산사업에대해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에서제5차사업정례회의및경제운행분석회를소집했습니다珲春시정협에서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및304동상감식사배구역건설시설활동을전개했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
2: 국경절의즈음에9월28일조당위부서기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안전생산사업에대해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안전생산에관한습금평종석의종료론수를깊이있게학습건설하고성조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확고히수립하고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으로안전생산의각항사업을실속있게틀어주어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소외해야합니다림소림은선으로부분적요식업슈퍼마켓숙박풍경구려객운수소및종점대상시공현장에서안전생산조치의시달상황을현지에서고찰하고관련책임일꾼의사업회보를청취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건축시공안전기술표준과규범요구를엄격히집행해대상시공안전에만전을기해야합니다풍경구대형놀이시설특수설비의검사정비빈도를높이고방문객유동량관리통제위험상황처리대비책을건립건전해풍경구가평온하고질서있으며안전하게운영되도록보장해야합니다방문객유동량과차량흐름에대해과학적으로연구판단하고고봉기수송력배치를강화해군중이안전하고원활하며평안하게출행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소방안전관문을엄격히지키고종점지점우한정돈을강화해안전사고발생을전력으로방비억제해야합니다식품구매생산판매검체보관전과정에대한안전관리를잘해군중의음식안전을보장해야합니다세가지관리세가지반드시요구를엄격하게시달하고부문감독관리책임기업주체책임을실제적으로틀어주어진정으로안전생산책임사슬이끝까지관통되고시달되도록해야합니다오대진국토수복기념관등진지기능을잘발휘하고선전교육방식탐치와내용을부단히풍부하게여러민족군중의광범위한왕래교류융합을촉진하고형태가있고감수가있으며효과가있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중심적으로심화해야합니다리강주립동우곤진철관아비김흠범대장향전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
1: 9월28일혼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에서는제5차사업정례회의및경제운행분석회의를소집했습니다혼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당사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보조임인리강이회의를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2026년연변주경제운행분석정례회의제7차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주요경제부문에서는차례로올해일의경제운행재정수지종합보시구및다국전자상거래운행등상황과다음단계사업배치를회보했으며관련부문의책임자들은근한시기중점사업상황을회보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전주경제운행분석정례회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확고한작품으로사업시달을억세게틀어줘각종배치가착지효과를거두도록확보해야합니다연간목표임무의모호를받고주요경제지표를면밀히조시하며난관돌파의자세로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취약한부분을강화해연간목표임무를원만히완수하도록전력을다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투자유치사업의질과효율을지속적으로높이고정밀투자유치산업사슬을통한투자유치를추진하며대형대상과우수한대상을도움안이유치해산업발전의새동력을활성화해야합니다 대상 방문 조사 연구를 깊이 전개하고 대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제와 문제를 참답게 분석 해결하며 공사 시간을 역배치하고 궤도 작전에 대상이 조기에 건설되고 생산에 투입되며 효과를 거두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앞장서 봉사를 제공하며 중점 기업에 대한 지원 력도를 높이고 자금, 인력, 원자재 등 요소 보장을 강화해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규모 확대에 조력해야 합니다. 순시 시정 사업을 착실하게 잘 틀어주고 시정 임무의 배치, 책임, 시달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순시 시정 사업이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건, 진철, 조효동, 범례, 장향전, 소흠, 김화, 문광룡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9월 28일 훈촌시 정협 당조석이 조현호가 지도부 성원, 각 전문위원회 책임일꾼 및 민족종교우호조 부분적 정협위원들을 이끌고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에 진입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304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에 대해 시찰을 전개했습니다. 시찰조는 장안사회구역 정협위원 사업실,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중심, 상감식 사회구역 봉사 플랫폼 등 진지 건설 상황을 현지에서 고찰하고 사회구역 304동 사업시달 전개 상황을 상시에 요해했으며 관련 사업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시찰조는 장안사회구역의 각항 사업에 대해 충분히 궁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장안사회구역은 304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의 종료 지점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각항 사업을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고 체감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잘해 각 민족이 서로 어울리고 융합하는 사회 기초를 부단히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시 정협에서는 정협위원 사업실이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해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에 깊이 있게 참여하고 기층 일선의 요구를 협상 의제, 제안과 사회 상황, 미니 정보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정협의 직능에 입각해 민족 단결 진보, 기층 사회 질의를 둘러싸고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사회구역의 좋은 경험과 좋은 방법을 총화 보급해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양호한 사회구역 환경을 구축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시찰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각 전문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직능과 결부해 사회구역과의 연동 접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조직위원들은 민족단결 주제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권언자정과 공감대를 결집하는 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해 전시가 민족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의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총국,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위성 텔레비전 방송 등 국가 성주급 매체에서는 훈촌 평안건설, 문화관광발전, 소비활력 등 방면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회와 법 채널 중국법치 관찰 전문단에서는 길림 훈촌 변경선 우이 다중수호라는 제목으로 종로조 3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길림 훈촌의 당지 변경 민경들이 1순 3호로 공문을 지키고 생령을 보호하며 위험을 조사하고 변경 순찰 도하기 생태 도하기 화재 방어 일체화 추진을 견제하면서 조국의 변경 평안 장벽을

튼튼히 구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5일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 금세 길림 짙어지는 가일 운치, 길림에서의 구매 전문안에서는 각지 명절 시장의 공급량이 충분하고 가격 안정, 소비 활력 충분히 방출이라는 제목으로 명절 기간 훈촌시에서 우월한 동산구 자원과 독특한 변경 문화 관광 특색으로 국내 변경 관광의 인기 필수 방문지로 됐고 관광객들은 풍광을 둘러보는 그 외에도 특별히 킹크랩 등 해산물 미식을 처음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현지 해산물 시장은 제품이 신선하고 종류가 완비됐고 상인들은 현장에서 선택, 세척, 가공 등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계속해 금세 길림 짙어지는 가을 운치, 가곡 추석 전문안에서는 둥근 달 명절의 화목 경초, 한남으로 나라와 가정의 정 나누어라는 제목으로 추석 명절 훈촌시 한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련동으로 두개 명절 희민 활동을 전개해 백가연 문해회복 공연, 수수께끼 놀이, 무형문화 유산 수공, 편민 의무 진찰 등 군중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형식으로 이웃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을 응집해 전통 명절 문화로 인심을 물들인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6일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뉴스 연합보도에 금세 길림 짙어지는 가을 운치, 길림에서 관광 전문안에서는 G331 길림 구간 추석 자가용 관광객들의 인기 필수 방문지로 됐고 연휴 기간에도 G331 훈촌 구간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훈촌 방천촌은 독특한 변경 풍경, 농후한 조선족 민속과 깔끔한 촌 용모로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가을 연휴를 즐기도록 흡인하고 있으며 또 동산구 통로에 우수에 의탁해 러시아 심해 해산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훈촌 해산물 구역의 여객 흐름이 왕성해 관광객들은 변경의 가을 경치를 감상하면서 현지 해산물의 맛도 즐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3일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뉴스의 개별 보도 G331 북방 변경꽃 피고에서는 훈촌 가난한 동아라에서 행복한 동아라로의 지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훈촌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이 가난한 동아라의 작은 촌에서 전 용모를 개선하고 연어 양식, 지혜 농업 등 일련의 산업 항목을 발전시킴으로써 집단 소득이 3년 전 34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급증하고 인구가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입을 실현했는데 현재 앙양된 자세로 새시대 향촌진흥의 로종에서 흥변부민, 변방안정공고의 참신한 편장을 계속해 쏘내려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비교적 낮고 강수량이 뚜렷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9.5도 좌우로 동기 대비 1.7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이 전개는 높다가 후반에 낮아지겠으며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섭씨 18도 내지 21도이고 30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며 10월 3일 아침에는 서리 또는 된서리가 내리겠습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 내지 20mm로 동기 대비 6mm 많겠습니다.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침에는 안개가 쉽게 발생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으며 국경절 연휴 기간 이동 차량이 많아 각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과 관광에 미칠 불리한 영향을 방비하고 풍경구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당지 실정에 맞게 갈거지 작업을 전개하고 이미 수확한 곡물의 건조와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서리 피해에 대비하고 하우스 채소의 동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바람이 비교적 강함으로 방풍 방화 사업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야외에서의 불 사용을 엄금해야 합니다. 이번 주 후에는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도시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상무위원회및시범구당사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정협14기25차상무위원회

0: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가 열사 기념일을 앞두고 훈촌시에서는 영결사 추모, 홍시의 교육, 사적 선전 강연 등 일련의 예열 활동을 착실히 전개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29일 조당위 부석이며 시당위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이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 및 시범구 당사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수금평 총서기가 선진 제조업 발전에 대해 내린 종료 지시와 전국 선진 제조업 대회 정신, 9월 21일 중앙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중앙 기구 편제위원회 办公室 향진 가도 직무 이행 사항 목록 삽 좌담회 정신을 전달 학습하며 관철 시달 조치를 연구 포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통상구 운행, 청정 에너지 수입 상황에 관한 회보, 국경절 연휴 기간, 안전 생산, 문화 관광, 사회 안정사업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금평 총서기가 선진 제조업 발전에 대해 내린 종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전국 선진 제조업 대회 포치와 성주 당위의 요구에 따라 실물 경제를 기초로 제조업이 주도하며 봉사비 지지와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내외 병행으로 제조업 발전을 추동해 중국식 현대화 훈춘 새 편장을 쏘아내려가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앙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고 수권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하며 성주 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전면적으로 당을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중요성,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삼는 것을 견지하며 새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전면 시달하고 당풍 렴정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중심 있게 추진해 청렴하고 기강이 바로 선 정치 상태와 사업 창업의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군중은 명절을 보내고 간부는 관문을 넘는다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항상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며 시시각각 방심할 수 없는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며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 하고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잃게 한다는 표준으로 안전 생산, 사회의 안전 안정, 문화 관광 보장, 당직 근무 등 사업을 잘 풀어줘 군중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9일 시정협 14기 25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정협 당조석이 조현호, 부주석 최외, 풍립강, 당조성원 우효동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 17차 당대회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정협위원회 1월부터 9월 말까지 직무 이행 심사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정부 법원 검찰원의 전 3분기 사업 상황 통보와 14기 5차 회의 종점 제안 감독 처리 상황 회보를 청취하고 시정협 기바꿈 사업 실시 방안 인사 인면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시제 17차 당대회 정신 학습 관철을 당전 최우선 정치 임무로 삼고 각 전문위원회, 각 개별조와 평범한 위원들은 정책 선전원 역할을 잘하고 정협에 시달하고 응집하는 정치 책임을 절실히 시달하며 시당위 중심 사업이 어디로 추진되든 정협의 직무 이행이 그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대회에서 포치한 내용에 맞춰 직무 이행의 중점을 계획하고 개방 교두보 건설, 흥변 부민, 304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 등을 둘러싸고 조사연구 협상을 전개하며 쌍월 협상 변경도시 의사 직무 이행 브랜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제안 사회 상황과 민의지를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민주 감독을 실속 있게 추진해 시당위 시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참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바꿈 실시 방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기바꿈 사업 정책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며 위원 선발의 각 과물을 엄격히 지키고 기바꿈 기호를 엄격히 준수하며 교정에 따라 절차대로 각항 사업을 추진해 기바꿈이 기풍이 맑고 바르며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직무 이행 임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14기 정협의 마무리 사업을 잘해 15기 정협이 좋은 출발을 하고 좋은 기반을 다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무위원회의 시범 인솔 역할을 절실히 하고 학습 기바꿈 일상 직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잘 틀어줘 두 손으로 틀어주고 두 가지 모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권한 자정과 공감대를 결집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들이도록 이끌어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 편장을 써내려 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용열사 정신을 고양하고서 국가 열사 기념일을 앞두고 훈춘시에서는 사전에 포치하고 알심대로 준비해 용열사 추모, 홍색 교육, 사적 선전 강연 등 일련의 예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함으로써 전시 간부와 군중들이 용렬 사적을 명기하고 용렬 정신을 전승하며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했습니다. 훈춘시 공범한 기관 단위, 학교, 사회구역, 퇴역군인 대표 등 부동한 군체가 용렬 이야기 선전 강연, 홍색 주제 교육, 온라인 추모 기념, 주제 당일, 단일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혁명 선열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추억하고 변경을 지키고 나라를 보위하며 사심없이 헌신하는 숭고한 정신을 깨달았으며 또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분진 담당하는 사회 공감대를 가열층 결집시켰습니다. 그때가 되면 훈춘시에서는 계속해 열사 기념일 추모 활동을 거행하게 되는데 각 부문 각 단위에서는 질서 있게 추모 영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계렬 활동을 전개해 홍색 혈맥을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분진 역량을 섭취하며 전시 상하가 초심을 고수하고 용감하게 사명을 짊어져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훈춘, 아름다운 훈춘, 행복한 훈춘을 힘써 건설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8일 8회 가을 운치 가곡례찬 2026년 훈춘시 사계절 전야회 가을전시 공연 활동이 개막됐습니다. 훈춘시 당위 선전부 지도, 훈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관광국의 주최, 훈춘시 문화관의 주관, 전시 각 향진, 가도의 협조로 전개되는 이번 활동은 군중이 공연하고 군중을 둘러싸고 공연하며 군중이 관람하는 핵심 취지에 입각해 생활에 밀착되고 인기를 모으며 민심을 따뜻하게 하는 군중성 문화 향연을 힘써 구축합니다. 이번 사계절 촌야회 가을 전시 공연 활동은 기층 선발 추천, C급 집중 편성 연습, 2개 명절 집중 전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며 촌급 2회선 더하기 향진 회보 공연, 2급 선발 모식을 채용해 전개됩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삼림산 광장에서 상시적으로 상연돼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동시에 훈춘의 두터운 문화 바탕과 독특한 변경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올해 9월은 전국 49번째 품질월입니다. G12 훈춘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대상은 그날에 철근 용접 기능 경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현장에서 선수들은 차례로 절차에 따라 철근 사전 처리, 설비 조종, 용접 작업 등전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심판조는 현장에서 용접 조작의 규범성, 로동 보호 용품 착용, 용접부 외관 성형 등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일전 노동자들은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루며 기능 경기를 통해 장인으로서의 실력을 갈고 닦고 공사 품질 관리를 강화해 대상 건설의 고품질 추진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능 경기를 장력점으로 일터 훈련과 현장 시공을 긴밀하게 결부하고 일선 시공 인원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이끌어 장인 정신을 대상 건설의 모든 공정에 융합해 방천 훈춘 고속도로 대상의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 건설을 보장했습니다. 다음, 그날의 훈춘시 로간부 로운현대학 국경절 맞이 재능 전시 결승전이 정체롭게 개최됐으며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조국의 생일을 경축했습니다. 결승전 현장은 열기로 차 넘쳤습니다. 장고 합주, 산단단 꽃이 붉게 피었니, 우리 연변 우리의 자랑은 북소리가 격앙되고 절주가 경쾌했습니다. 가야금 합주, 봄의 노래, 초소의 봄은 가락이 유유하고 정취가 깊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악기 연주가 잇따라 펼쳐지면서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으며 수강생들의 탄탄한 예술 기량과 충만된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훈춘시 2026 삼국변경 전광예술축제 첫 활동인 달빛이 온 나라를 비추고 조류가 매곡에 모여 추석 국조 개막 성전이 그늘의 매곡 소진 장터에서 뜨겁게 막을 올려 시민 관광객들에게 한 차례 추석 문화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추석 서원 서명 메시지 벽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인증 사진을 찍으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풍스러운 투호 체험도 동시에 개방돼 어른과 아이들이 앞다퉈 참여했습니다. 중국 북춤, 노래 독창, 추석 시사 대답, 민속 지식 문답 등 환절은 재미가 넘쳤으며 무대 위와 아래에서 즐겁게 소통하면서 곳곳에 농후한 추석 명절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이번 추석 국조 개막 성전은 문화를 통해 장터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견지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추석 민속 풍정과 시민들의 생활 속 정취를 융합해 현지 군중과 외지 관광객의 유입을 누리고 훈춘 변경 도시 문화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해 문화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생활의 활기로 도시를 흥하게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9월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경절 연휴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맘때면 가족끼리, 친구끼리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외출하실 때에는 기상정보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 불편 최소한도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이 나기 쉬운데요. 휴식기간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하신다면 불씨관리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이제는 가을로 많이 넘어왔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센스 있는 옷차림은 필수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20도. 춘화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1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양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2도. 경신,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2도. 반석,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0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3도. 영안,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3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방천,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0도.